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넘치는 노래로 오늘 요청 한마당을 시작해봅니다. 5월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고향 산철의 푸른 노래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며칠 전은 5.1 국제노동절이었고 또 어제는 5.4 청년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마음의 산책을 즐기는 한편 또 역사를 되새기며 여러 가지 기념활동에 참가하면서 뜻깊은 명절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결 짙어진 봄의 산뜻한 기운을 이어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푸른 청춘을 닮은 싱그러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나리꽃을 보내드립니다.

봄은 꿈이 움트는 계절, 꽃이 만발하는 계절인 동시에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고향이 그리워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복건성 함운시 함운대학에 재학 중인 김혜경 씨는 봄이 되니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던 소꿉놀이가 떠올랐고 또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의 손맛으로 버무려진 여러 가지 봄나물을 우걱우걱 맛있게 먹은 기억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 논문 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고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평소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귀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봄이 노래로 피어나되 마음의 논밭에도 어느새 봄빛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연계시 공원가도에 살고 있는 김란 씨는 며칠 전 화룡시 남평진 유동촌에서 일주일간 농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작가를 꿈꾸고 있는 그였지만 그간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농촌과 농민의 삶을 다루는 작품을 쓸 때마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농촌 체험을 통해 향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느꼈다고 하면서 그간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전민들이 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향촌 연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올해도 풍년이라
1: 일할수록 성순하네.
2: 자, 이쯤하면 올해 수입 작년에 비해 엄청 문제 없구나.

0: 아저씨! 아저씨 이 동네 사는 분인가? 아저씨! 어느 장에 있는가? 덩어리구나.
1: 덩어리는 무슨 아주 멀쩡한데.
2: 어머 예쁜 처녀 저런 말실수를 하다니.
3: 정한 사람을 덩어리로 몰았으니.
1: 말 못하는 우리 총각이 상심이 정말 크겠네. 아하
4: 전 총각 야단 났구나.
5: 아이 야들아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니? 내가 지금 기분 아이 좋은 게 아이 보이니?
4: 보인다 아저씨.
5: 야 니네들이 봐도 내가 아저씨로 보이냐?
4: 미안
5: 이것들이 정말.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 빨리 가봐야 되겠다.

0: 벌써 도착했구나. 아, 맨 마중 나간다는 게 그만. 아, 근데 방금 여기서 누굴 못 만났냐?
1: 못 봤는데. 아, 참, 벙어리 한 분 봤습니다. 아,
0: 난데없이 벙어리는 무슨 소리냐? 어허, 이거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예, 공주야. 저기 저 임전한 총각이 내가 말하는 청년이다. 내 잠깐 향정부에 갔다 올 테니 둘이 좀 얘기나 해보거라.

0: 자, 그럼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나는 여기 세전이뻘 평화합작사 김장원이라고 합니다.
1: 아, 그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소개한 그분인가?
0: 네.
1: 저는 박광수라고 합니다.
0: 아, 박광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그 연구생 공부 마치고 고향근 서려 온다는 그 박광수 맞습니까? 참 멋있습니다.
1: 무슨 그쪽도 멋집니다.
2: 얼씨구나 절씨구나 로청각은 정말 좋겠구나.
1: 호박이 하늘에서 넝쿨제로 뚝 떨어졌으니
2: 글쎄 이런 행운이 또 어디에 있어.
3: 이리 비슷하게 돼 가는구만.

0: 깜짝이야. 눈치 없는 박연감 때문에
1: 좋았던 분위기 다 깨져버렸네.
2: 아, 난 볼일 다 봤으니 아, 니들도 볼일 다 봤으면 이제 집에 가자.
3: 아버님, 아님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4: 좋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공연을 기원하면서 무르익는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향촌연가였습니다. 그릇에 담긴 밥 한 알 한 알마다 농부의 수고로움이 배어있다라는 시가 있듯이 직접 농산일을 체험하고야 곡식의 소중함과 농부의 수고를 알 수 있습니다. 강서성 서주시에 살고 있는 김혜화 씨는 얼마 전 농산일에 바쁜 시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남편과 함께 고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마침 조카들도 농촌 체험을 한다고 모두 모여드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북적북적해졌고 시부모님은 농산일에 바쁘면서도 한 집 식구가 모여있으니 일할수록 성순한다고 하셨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그간 시부모님이 손수 농사지은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농사의 힘겨움을 알지 못했는데 눈앞에서 보고 나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모내기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에서의 청춘은 어떤 한 시기가 아닌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김련아 씨는 요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그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이제서야 그토록 원하시던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시내에 있을 때보다 공기 좋은 시골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부모님은 요즘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뭔가를 만들고 가꾸는 일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늘 푸른 청춘이길 바라면서 김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연변목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의 꽃이 푸른 봄을 만나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5월입니다. 청춘은 봄이고 봄은 꿈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꿈의 씨앗들도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모처럼 달콤한 주말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복선 작가님의 글 웃음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리의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웃음의 힘, 전복산. 소문 만봉래라는 속담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 하지만 살면서 얼굴에 늘 웃음을 담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얼굴 표정은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슬플 땐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되고 화날 땐 성난 얼굴을 하게 되며 짜증날 땐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겐 기분과는 상관없이 웃음에 대해 공포를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시절 나는 시골에서 초중까지 마치고 도회지에서 고중 생활을 하게 됐다.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딸을 객지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무척 걱정됐던 엄마는 금방 고중을 졸업한 오빠더러 나에게 사상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남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가였다. 오빠는 짐짓 어린 행세를 하면서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악센트까지 넣어가며 남학생들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좋아서 웃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웃는 얼굴로 무의식 중에 남학생과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자기를 보고 웃는 줄로 오해하기 쉽다. 상대가 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라면 그 웃음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고 감히 연애 편지를 날릴 용기가 생긴다. 큐피드의 화살이 너 몸에 꽂히는 순간 너는 공부에 집중하기는 다 틀렸고 대학 입학도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해프게 웃지 말라. 공부도 잘해 마음속의 우상이었던 오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수령님 교시였다.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고중에 입학한 나는 첫날부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썼다.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나 교실에 들어설 때면 남학생들과 눈길이 마주칠까 두려워 머리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다녔고 얼굴은 항상 경직돼 있었다. 오죽했으면 입학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반급의 일부 여학생 얼굴조차 익숙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 지도 사상은 고중 졸업 때까지 나를 올감했다. 그 때문에 고중 시절엔 남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인기 없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정치 대장 같은 여자로 각인됐다. 하지만 본디 천성이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 굴레를 홀홀 벗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중 때 너무 참았던 탓일까? 대학 시절엔 늘 웃고 다녀서 웃음이 해픈 여자로 불리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배시시 웃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로 료행사 가이드를 할 때의 일이다.

1992년도에 중한수교를 맺은 후 이듬해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밀려왔다. 료행사 가이드를 하면 돈을 번다는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회사에 석 달간의 휴가를 내고 무작정 북경에 뛰어가서 모 료행사의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고 중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북경에도 처음 발을 들여놓다 보니 북경의 역사나 지리에도 생소한 왕초보였다. 하지만 가이드가 턱없이 부족했던 때라 나 같은 림시 가이드도 성수기엔 필요했다. 한 번은 30여 명의 한국 여행팀을 인솔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려고 공항으로 가게 됐다.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도 모르다 보니 걱정돼 탑승 시간 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 게이트에서 첫 순서로 단체 수속을 밟게 됐는데 창구의 여 직원이 우리 팀의 짐이 너무 많다며 시간이 충족하니 수화물 취급처로 가서 짐을 타군하라는 것이었다. 타군 단어도 모르는 나에게 수화물 취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일이었다. 손님들을 그 자리에 대기시켜놓고 나는 한국 가이드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화물 취급처 위치를 물었다. 그런데 나의 용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인지 공항 직원들의 대답마다 제각각이어서 사초로 헤매며 다니게 됐다. 그렇게 20분가량 방황하다가 수화물 취급처가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너무 멀어서 짐을 타군하기엔 무리임을 알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야 비로소 손에 들고 다니던 손님들의 여권을 넣은 봉투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전 가이드 손님들의 여권은요? 어머나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걸 어쩌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국 가이드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렀다.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관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아찔했다. 큰 사고를 낸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서 금방 돌아다녔던 곳들을 석회 홀듯이 홀다가 어느 창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여권 봉투를 발견하자 환성을 질렀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던 한국 가이드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가이드 경험도 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얼굴엔 항상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는 나에게 차마 화낼 수 없었다는 한국 가이드의 말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겠네요. 마냥 웃음 짓는 전 가이드 얼굴을 보면 혀끝까지 밀려나온 욕도 되삼키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요? 담복해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아이가 딸린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사귀고 싶다는 속내를 무람없이 털어놓던 그 총각 가이드의 얼굴은 기억이 가물하나 그가 남긴 말만은 아직도 또렷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가이드 경험이 전무한 나였지만 밤마다 웃음으로 난국을 타게 하며 로련한 가이드 못지않게 수입도 짭짤했다. 웃음의 파워는 막강하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본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사연은 이러하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걸머지게 된 사업가가 절망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바닷가로 나가다가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됐다. 그 장애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그 사업가는 발길을 돌리게 됐고 새 출발에 끝내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사경에서 구해줬고 새 출발의 동력이 됐습니다.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한다. 과학적으로 웃음은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웃음 치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례를 가끔 뉴스에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환한 미소로 얼굴을 펴면 그에 따라 구겨졌던 마음도 펴진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이기도 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과도 친절한 웃음으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협화음의 국면도 기적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백마디 말보다 찰나의 환한 미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부부간의 말다툼도 애교가 찰랑이는 웃음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 있고 남남간엔 쌓였던 원한도 진실된 웃음으로 봄눈 녹듯 녹일 수 있다. 나는 교제에서 이런 신뢰를 많이 경험했다. 혹자는 괴로운데 어떻게 웃음 지울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수양을 갖춘다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웃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도 훨씬 높고 하는 일들도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평소에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권장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키운다면 그 억지 웃음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세상을 열어라. 당신이 걷는 길이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난방울석에는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미래를 쓰는 펜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쏟는 난방울은 눈물보다 짙은 결심입니다. 그리고 피보다 진한 자부심의 맛입니다. 어딘가에서 땀덩이를 쏟고 있는 당신, 련유의 빈자리엔 당신의 노력이 꽃잎처럼 남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한 당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삶의 단맛은 완성된 설탕 덩어리가 아니라 쓴맛과 부딪히며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과 같습니다. 상처의 틈새로 들어온 쓰라림이 단단한 결정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달콤함의 진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춘옥님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단맛의 유혹.

어린 시절 나는 사탕을 유난히 좋아했다. 입안에서 알사탕을 굴리며 먹는 기분이 너무 상쾌했다. 단맛은 나에게 행복의 상징으로 점차 길들여졌다. 몸이 필요한 영양소보다 무의식으로 입이 좋아하는 단맛을 즐기는 데 습관된 것이다. 사실 단맛은 중독성이 있으며 비만과 충치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누구나 좋아하는 단맛은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 과량으로 당을 섭취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맛에 집착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면 달콤한 음식이 생각나면서 먹고 싶어진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고 몸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 갑자기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하여 체내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이런 상태는 스트레스를 일으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단 음식이 당기는 악순환이 생긴다.

닭을 먹으면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열량을 당으로 채우면서 다른 영양소를 잘 먹지 않게 된다. 사실 당은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먹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음식이 아니라 운동으로 풀고 단맛이 당길 때는 과자나 탄산 음료보다는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을 좋은 영양물질로 착각하는데 사실 과량 섭취는 독이 된다. 당은 우리의 대뇌를 담배나 술과 같이 흥분하게 한다. 과량의 당은 비타민 흡수에 영향을 주면서 몸의 기관을 손상시키고 수명이 짧아지게 한다.

달콤한 미각의 유혹을 두는 사탕 폭탄은 금연과 같이 금당을 재창할 정도로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가 불을 맞이하게 되면서 행복의 상징인 단맛을 즐기면서 과량으로 먹는다. 단맛은 열량을 높여주면서 단백질과 비타민, 광물질과 섬유 섭취를 방해한다. 요즘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영양결핍증이고 발육장애나 비만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의학 실험에 의하면 과당 섭취는 대뇌에 마약과 똑같은 위협이 있다. 달달한 맛을 행복감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각상의 미와 의미를 시각과 청각, 관념상의 미적 의미로 착각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외식과 간식을 많이 먹다 보니 몸의 잉여당은 간장으로부터 혈액으로 다시 지방산의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심장병과 신장병을 초래하고 혈압이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혈액과 림파계통의 면역력이 내려가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에 약해진다.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하고 즐거운 단맛에 우리는 이미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당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피로를 느끼고 떨리거나 조급하고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의 피로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입이 좋아하는 단맛과 튀김을 선호하면서 합리화시켰다. 사실 미각의 즐거움으로 건강을 잃는 것은 바보 같은 짓거리에 불과하며 덜을 들어 제 발등을 까는 격이다.

생존의 단계를 넘으면 건강을 유하는 목적으로 영양 섭취를 따지게 된다. 요즘 우리는 금연에 이어서 금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될수록 단 음식을 적게 섭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간식에 숨겨진 당 함량 때문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케이크와 초콜릿, 과자 등 간식에는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만성 독덩어리가 그대로 있다. 하지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당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여행을 바라면서 먹는다.

비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당이다. 열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당은 아주 신속하게 지방으로 남는다. 다이어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은 우선 당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세포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과당 섭취는 심혈관을 손상하고 이어서 거혈치, 당뇨, 고혈압으로 발전되면서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담배와 술이 간장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당이 간장을 상하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바로 과당 섭취로 지방간을 초래하고 간경변증을 일으켜 간경화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당을 먹을 것인가? 우선 일상생활에서 당 섭취량을 줄이고 자일리톨이나 메가당으로 설탕을 대신하는 것이 좋다. 사탕이나 음료는 금식으로 하고 간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상업 광고는 달콤한 말과 단맛을 떠날 수 없다. 가장 흡인력이 있는 언어와 맛으로 고객의 유혹을 끌어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맛을 아름다운 감각과 관념적 의미로 전용하면서 대상의 경험적 특징을 형용한다.

인생은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단맛과 쓴맛을 다 보게 된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미각의 단맛으로 이어놓기도 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흡인력이 있는 미각의 달달한 맛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먹을수록 목이 마르게 당기는 단맛을 행복이라는 흡착제로 끌어당긴다.

사탕 폭탄이라는 말이 있다. 달달한 맛으로 중독되면 나중에 폭탄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쓴맛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사실 몸에 좋은 쓴맛은 깊으면서도 여운을 남기고 몸이 알아준다. 민들레나 곰취의 쓴맛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봄나물의 쌉싸름한 맛과 향은 진짜 보약이 되면서 자연과 한몸이 되게 한다. 쓴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쓴맛은 미각의 가장 깊은 원초적인 뿌리의 맛이다. 쓴맛은 음식의 소화를 활성화하고 기관지나 심장 건강을 책임지고 당뇨에도 예방과 치료가 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힘든 수행이지만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해안의 조약돌처럼 뒹굴고 깎이면서 둥그러지는 것이 인생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다. 쓴맛의 깊이를 음미하는 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다.

단맛은 워낙 궁합이 좋다. 단맛에 물릴 때 쓴맛으로 물림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씁쓸한 미각을 인생의 고난으로 비유하지만 사실 쓴맛은 가장 고풍스러운 여운을 남긴다.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그 향과 맛은 깊이가 있다. 나는 설탕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고풍스러운 쓴맛이 내 취향이기 때문이다.

깊은 그 맛은 스스로 상실의 아픈 상처를 감내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쓴맛을 상징하는 슬픔과 우울 속에서 상실을 애도하다가 슬픔을 거의 떠나보내는 것은 진짜 매력적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쓴맛이 진짜 사는 맛이라고 가르친다. 분노의 화나 체질의 열을 내려주는 쓴맛을 즐기면서 물거품 같은 단맛의 덕성에서 멀어지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달달한 칭찬보다 쌉쌀한 귀띔과 깨달음이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단맛이 주는 계시. 네, 달달함은 향수지만 과도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죠. 네, 단맛이 좋지만 인생에 어찌 단맛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신맛, 쓴맛, 매운맛, 네,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야 인생살이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인생에 만나는 모든 맛과 악수하며 웃음을 지어보여야겠죠. 네, 오늘은 한춘옥님의 작품 단맛의 유혹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련우의 뒷맛이란 어떤 맛일까? 그건 라그비 땅에 닿은 후에도 공중에 머물던 잔향 같은 것이고 발걸음에 채 씻기지 않은 휴일의 가루가 신발 밑창에 달라붙어 사무실 폭도까지 슬쩍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쌉싸름한 초콜릿의 끝맛, 그게 바로 련유의 뒷맛이 아닐까요? 네, 오늘 노동절 연휴 마지막 하루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서 연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 사동코 대표 닝샤 쿄장 和 명왕 주호연 签了条约. 현재 사동코 결정 在天下英雄会会场设摆油锅擂。原来这擂台就一丈四尺高，现在加

0: 得师傅真传。油锅类他们爷们儿早就研究过，油烟子把自己给兜起来，怎么呼吸怎么动作可以不让烟呛着。就见侯佩芳轻轻地呼了一口气，然后用袖面往两边掸着，他面对着东看台，突然间就听着西侧那边铁链子响动，哈噜哈噜哈噜哈噜，他侧头往下一看，哎，上了个人，不像他似的往上滑，是一步一步往上走，那个身子来回歪着，险险的就要栽进油锅。他认出来了，这不是李道光那个徒弟杨鹏吗？果然是杨鹏。原来杨鹏看师傅让给窝回来了，他就憋着劲，要真是沙通阔上台他不一定敢上，一看沙通阔的徒弟上台了，我要你命。就这样也没标明也没挂号，顺着后边踩铁链子噌的一下子蹦到了擂台上，是二话不说金丝龙头棒拽出来搂头就砸。哎呀，杨鹏你好狠呐、啊！也不客气两句，苍凉凉凉凉，他把青钢剑亮出来接架相还。坏了，没过五合杨鹏不行了。按说杨鹏的能耐也不见得比侯佩芳次，主要是他不善于打油锅类，他这来回一呼吸就呛得他咳咔的受不了，眼泪也往下淌，金丝龙头棒让宝剑给弹中了，棒飞脱手落下了一台掉进油锅。杨鹏刚一愣，侯佩芳跟身跳起飞起一脚，咵嚓正中杨鹏的胸口，杨鹏的身子飞起来了，大头冲下从擂台上栽下来，扎向油锅。哎呀，周围这些剑侠们惊叫都来不及了，眼瞧着杨鹏的脑袋就直接射入油锅，吓得周华一般脑袋一捂，我的天哪。李道光挨着张三丰在武当炉棚口这站着呢，距离擂台也很远。方才他瞧着杨鹏上台打擂，心中就一惊，可是没过几合就栽下来了。他大叫一声杨鹏，往前一冲就撞倒了七八个人，可是不赶趟了。他的身子距离油锅边还有十几步远，杨鹏的脑袋就粘到油锅上了，啊噗，油星四溅。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이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여러 신소재 기업이 려니어 핵심 기술을 돌파했고 해외 주문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에 이르고 또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

0: 양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은 막강한 과학기술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신소재산업의 고지를 확고히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할빈과우 반도체 그룹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최신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총 두께 편차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표면은 원자 수준의 평활도를 달성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큰 크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가공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귤열이나 가장자리 파손이 쉽게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함금량은 곧 시장 경쟁력입니다. 올 1사분기 기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판매액은 20% 이상 늘었으며 주문은 이미 하반기까지 찬 상태입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신소재 기업들은 세계 첨단 시장 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빈강화유리연구원이 연구개발한 복합재료 통신탑 자재가 최근 유럽연합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탑의 무게는 철강탑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산악지역이나 편벽한 지역에서도 마치 블록 쌓기처럼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명 주기에 걸쳐 부식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이미 해외 첨단 통신 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1사분기 룡강 신소재 산업 현장에서도 련이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북경합금 중후판 공장의 1사분기 생산량이 5%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60%에 달했고 할빈동창보윤의 1사분기 생산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과학적인 계획, 풍부한 자원, 광활한 시장, 우수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 신소재 분야의 연간 영업 수입은 900억 원을 돌파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향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1: 창의적인 디자인이 도시와 깊이 융합되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변화의 려정이 룡강 대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특색 경영 방식을 풍부히 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급 관광 레저거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3기 첫 개발구역이 참신한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서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100년 역사거리를 새로운 인기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5에서 2026년 빙설 시즌 동안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연인원 45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전년 대비 85%의 성장폭으로 중앙대가의 인기를 바싹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학강에서는 꼬치 가게들이 천개 가게, 천 가지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맛은 좋았지만 통일적인 도시 명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꼬치, 불, 별에서 시각적 의미를 끌어내 하나의 인지 가능한 푸드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이 로고가 적용된 후 9개의 음식점과 2개의 공급망 기업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이 로고는 지역 내 고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로고가 새겨진 선물 세트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하루 최대 주문을 기록했고 오프라인에서는 가맹점 체인 모델을 통해 브랜드 로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극 무언에 들어서면 무수한 창의적인 형태의 동자가 거리와 골목마다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창작의 령혼인 복복과 원원이 동극의 햇살, 허저 문화, 흑할 자섬 생태계에서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변화는 각 도시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룡강대지의 봄이 찾아와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야간 관광을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조명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룡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할빈 중동철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곱게 물들이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장식합니다. 석양이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고 푸르스름한 밤 빛이 서서히 짙어지면서 송화강 량안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강물 우에 빗긴 알록달록 빛의 그림자, 강 우에 화려한 성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눈꽃 모양의 대형 관람차, 천천히 움직이는 케이블카 등이 서로 어우러져 밤하늘 아래 할빈의 또 다른 매력을 그려냅니다. 강물의 빗긴 노을이 물결 따라 넘실 때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중화 바로크 거리는 마치 벚꽃 필터를 장착한 트렌디한 거리로 변신합니다. 한눈 팔단하면 저도 모르게 선녀의 뜰에 들어서서 화려한 꽃들을 감상하며 이곳의 삶의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밤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이 깊어지며 불빛을 밝힐 무렵이면 감옥사의 백년 역사 거리인 유방골목은 화려한 려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되자 현지에서는 거리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이곳을 도시 일상의 생생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룡강의 밤,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소도시에서는 화려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고 바비큐의 도시 치치할에서는 미각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 각지에서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야간 관광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올해 할빈시는 국제 빙설 스포츠 유명 도시를 목표로 국제 협력, 전민 건강 증진, 산업 융합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준별 스포츠 대회 및 행사 370회 이상을 개최하고 5만 킬로미터 규모의 건강 산책로를 건설하며 19개 공공체육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제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스포츠 교류의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빙설 자원의 우세와 상해 협력 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포츠 대회, 인재, 산업, 문화, 협력을 포함한 5개 중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를 통한 견인, 인재 기반의 지원, 산업의 역량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빙설 스포츠 교류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할빈의 빙설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브랜드의 스포츠 대회를 육성하고 10개의 상해협력기구 브랜드 대회 및 6가지 청소년 빙설 스포츠 대회를 기획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빙설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빙설 스포츠 고수준 훈련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빙설 분야 인재 1,00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구의 이미지 IP를 공모하고 공식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화된 전시 창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빈시는 전민 스포츠 건강 증진의 해 활동을 전개하고 전민 건강 공공서비스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수준의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370회 이상 개최하고 할빈 마라톤,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 등 주요 대회 라인업을 조성하며 도보 건강 걷기 등 10대 대중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할빈시는 빙설 종목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타성, 시와의 공동 인재 양성, 스포츠와 교육의 융합을 심층화하며 경기 스포츠 후계 인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 상업의 심층적 융합을 주선으로 삼아 스포츠 소비의 새로운 장을 확대하고 10개의 대표 빙설 스포츠 관광 로선을 출시하며 4차례에 걸쳐 시급 야외 스포츠 목적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광덕봉네 집. 조방에서 안걸과 안흔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다. 안걸이 채소를 썰며 혼자 실실 웃자 한쪽에서 벌상에 앉아 남새를 다듬고 있던 안흔이 궁금한 듯 묻는다.
1: 왜 웃어?
2: 형부가 웃겨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마주앉고.
1: 그러게, 섬에서 인터넷이 안 돼서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안절부절이야.
2: 그 김김밤이란 여자 그리워서 그런 건 아니고?
1: 너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겨우 잊을 만하니 왜 또 그 말을 꺼내? 너 아주 좀.
2: 알았어, 안 꺼낼게.
0: 이때 흥분한 고양이가 환성을 지르며 조방으로 들어온다.
3: 아이고, 하느님 맙시사. 어? 네, 네, 내가 이번에 경제했어.
1: 어느 주식이요?
3: 새 주식에서 다 벌었어.
1: 얼마나 벌었는데?
3: 7만 원 벌었어. 근세 그냥 그 주식에서만 5만 원 벌었어.
0: 아이고. 채소를 썰던 시카를 든 채 눈을 둥그렇게 뜨고 고양이의 말을 듣던 안거리. 귀신에게 홀린 듯 시카를 쳐들고 다가서며 말한다.
2: 나도 주식할래요, 형부. 가르쳐줘요.
3: 그래, 그거야 쉽지.
0: 고양이는 시카를 든 안거리 손을 슬쩍 밀쳐놓으며 격동된 어조로 말을 이어간다.
3: 내 말 들어봐. 지금은 비련뱅이들도 구걸한 돈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다 벌었대.
2: 농담하지 마라.
3: 아니, 농담이라니. 사실이야. 언니한테 물어봐.
2: 진짜야?
1: 그래, 그래. 진짜야. 이거 청도신문에 실린 거야. 진짜야.
0: 안흔이 슬며시 안걸의 손에 있는 칼을 빼앗아내어 싱크대로 가져가며 말한다.
2: 그래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쉽게 돈 벌어요?
3: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알려줄게. 내부 소식만 있으면 100%로 벌어.
2: 형부는 내부 소식 있어요?
3: 내부 소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벌기만 하겠어? 생각해봐.
2: 그 내부 소식이 어디서 와요?
3: 그거 물어보지 마. 아무튼 내가 사라는 걸 사면 돼. 내가 팔러 갈 때 팔고 내가 지휘하는 대로 하면은 절대 미치는 일이 없어.
2: 좋아요. 주식 투자 할 거예요.
3: 그래.
0: 강덕복, 안걸, 고양이, 안흔 네 사람이 식탁에 마주앉아 조용히 식사 중이다.
2: 주식 투자할래요.
0: 안걸의 폭탄 선언에 밥을 먹던 강덕복이 놀라며 더듬거리기까지 한다.
4: 뭐 하겠다고?
2: 뭐 들었어요? 주식한다고요.
4: 고향이 고독인 거지?
3: 내가 이끈 거지?
4: 고향이 우리 집에서 무슨 벌을 보여줘?
1: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 번을 보였어요. 보세요, 재벌을 중절모 사게 하고 이 애를 주식에 끌어들이고.
4: 얘기 잘했어요. 중절모를 다시는 안 쓸 테니 당신도 주식하지 마.
2: 중절모는 마음대로 해요. 헌데 주식은 해야겠어요.
0: 안걸의 단호한 태도에 그와 마주앉은 고양이가 엄지손가락을 내어 보인다. 파란 열차가 서서히 기차역을 빠져나가고 있다. 플랫폼에선 강덕복과 안걸, 아비 세 사람은 오래도록 멀어져가는 열차를 눈발에 만다. 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덕복이 입을 연다.
4: 아유, 제기랄, 끝내 갔구만.
1: 이렇게 손님 바래는 법도 다 있어요?
4: 네 모부 같은 손님은 이렇게 바래해.
1: 어떡해요? 즐겁게 보내야죠.
4: 이게 어디 손님 바래는 거니? 이걸 그야말로 기사를 보내는 거지.
0: 조식 시상에 안걸이 모습이 나타난다. 조식 투자자들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안경을 건 안걸은 목책과 필을 꺼내 들고 종합지수를 보며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다. 강덕봉네 집. 안걸은 라면 봉지를 뜯어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는 강덕복을 부른다.
2: 여보, 여보, 오세요.
4: 점심이 이거 먹소?
2: 이걸로 대충 때워요. 저녁에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4: 할수록 더 망태기요. 조식을 하랬더니 할수록 신이 나서 이제 밥까지 안 할 적정이요.
2: 아, 분투하려면 희생해야죠. 자자, 대가 없이 뭘 얻겠어요? 응?
4: 이래 수작 살짝하. 기생하지 마. 앞으로 조식에서 손 떼어. 난 그 잘난 투기로 버는 돈 필요 없어.
2: 그럼... 아, 좋아요. 그럼 우리 외식할까요? 되죠? 조식해서 번 돈으로 매일 회식해도 돼요.
4: 오줄쟁이. 번 돈이나 잘 건사오. 미출 후에 또 미치지 않게.
2: 아이, 그럼 불길한 얘긴 왜 해요? 당정 맞게. 나 나가요. 가요.
0: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든 난거리 조림물을 나서자 강덕복은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베개에 친다. 집 대문 앞에 이른 강덕복이 마당을 나서던 아비와 부딪힌다.
5: 아버지.
4: 어? 넌 언제 왔니?
5: 한참 됐어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다길래 보러 왔어요.
4: 어? 아침에 조식할 때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불편하대? 어디가 불편하대?
5: 혈압이 높아요.
4: 혈압이? 고혈압 아닌데.
5: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손실이 큰가 봐요.
4: 얼마나 미쳤다니?
5: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많을걸요? 아님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4: 집안 망칠 옆에네. 돈을 회피 쓰는 거 그러다 치고 제멋대로 소비하고 제멋대로 쓰고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내로임을 당진해버렸어.
0: 불만을 쏟아내며 집으로 들어가는 강덕복의 뒷모습을 보며 웃던 아비가 조용히 대문을 나선다. 두 어깨가 축 처진 채 장바구니를 든 안걸이 맥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비가 안걸을 부르며 따라온다.
6: 안걸 동지.
2: 무슨 일이야?
6: 할 얘기가 있어요.
2: 무슨 얘기?
6: 당신의 정신면모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일 풀이 푹 죽어서 어디 새시대 할머니 다워요? 소리 맞은 것처럼 이건 우리 사회주의 저국의 먹칠하는 거예요.
2: 가. 수다 떨 기분이 아니야.
6: 수다가 아니에요. 충전하고 거무해드리는 거지. 어디서 넘어졌으면 어디서 일어나야죠.
2: 일어난단 게 뭐야? 지금은 생각뿐이지 몸이 안 따라줘.
6: 전에 그 생기발랄하던 안걸동지 맞아요? 이가 좌절에 이렇게 무너져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하고 의논했어요. 어머니 석연이 돼서 입당시키려고요. 그런데 지금 봐요. 요만한 곤란에 머리를 숙이고 말이 돼요? 어머니, 사실대로 말해요. 대체 얼마나 미쳤어요?
2: 네 아버지 1년 노임 다 쳐놨어.
6: 뭐라고요? 8, 9만 원이나 미쳤어요?
2: 거의 9만 원. 9만 원 안 돼.
6: 채, 9만 원은 안 된다고요? 아버지 말이 딱 맞네. 어머니는 집안 망칠 옆에 내요. 명실상부해요.
2: 나도 힘들어. 내 재정 대권도 아버지가 다 뺏어갔어. 매일 10원 주면서 장바울에 10원으로 뭘 산다고. 고기는 매일 먹겠다면서.
6: 네. 딴 사람은 10원이라도 되지만 어머니는 좀 힘들죠.
2: 내가 매일 10원 갖고 장에 나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어?
6: 이해해요, 이해해요. 전례 없죠.
2: 생각해봤는데 마음먹었다. 재정 대권까지 내놓은 판에 아예 모든 권리를 다 내놓겠다.
6: 또 무슨 권리가 있었어요?
2: 장 보는 권리, 밥 하는 권리 다 안 할 거야. 다 아버지한테 맡길 거야.
6: 아버지가 맞겠대요.
2: 어쨌든 선택하라고 할 거다. 권리를 내놓든지 일을 하든지. 권리는 쥐고 일은 안 하고. 내가 권리를 쥐고 있을 때 너도 봤지? 집안을 내가 다 했어.
6: 그럼 아버지가 장 보고 밥하는 날 기다릴게요. 나 출근해요.
0: 량손에 채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와 비닐 주머니를 든 강덕복이 광장물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마주오던 왕정위가 그를 보더니 큰 발견을 한 듯 놀란 표정을 짓는다.
7: 아이고, 강동무, 조대가 바뀌었나? 마누란 밖에서 수식하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유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인 고생과 고통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생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 그 고생은 잊히고 그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심한 아픔이나 괴로움을 뜻하는데 고통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와 중세의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철학적 문헌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감정의 고통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고통의 기억이 사람의 내면에 남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고통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그 고통을 통해 구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

깊은 자국을 남긴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족에서도 고통에 대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고통은 잊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묘사한 고전 문학이나 시에서 인물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도 그 고통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은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며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통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상처로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큰 심리적 강인함을 얻기도 하며 이것이 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고통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그 고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적으로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문화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기억은 종종 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테마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탐구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거나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조선족의 문학에서도 고통의 기억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고전시가인 서경별곡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그로 인한 아픔을 묘사하며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학에서는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또한 심리학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 정신적 고통을 깊이 탐구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사람에게 남기는 깊은 인상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잊혀지지 않으며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나쁜 자세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고개를 앞으로 내민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도 대표적인 나쁜 자세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역시 몸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한쪽으로 기대는 습관, 서있을 때 체중을 한쪽 다리에만 싣는 행동, 스마트 기기를 볼 때 고개를 깊이 숙이는 자세 등은 그 순간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들이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자세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나쁜 자세가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피곤하거나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특정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하고 다른 근육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몸의 사용 패턴이 왜곡됩니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절의 움직임과 척추의 정렬, 호흡의 깊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체가 앞으로 말린 자세가 지속되면 가슴은 점점 다치고 호흡은 얕아지며 목과 어깨 주변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 저하나 잦은 두통과 같은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에서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쁜 자세가 일상화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허리는 둥글게 말리고 고개는 앞으로 빠지며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시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중심을 지탱해야 할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몸은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는 통증이나 불편감, 움직임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통증이 나타난 부위만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 통증을 만들어낸 자세와 생활 습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신체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마음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깨와 목에 긴장이 쌓인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긴장과 불안을 쉽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몸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가 반복되면 활동 의욕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나쁜 자세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 문제를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자세는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지금까지 몸이 적응해온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쁜 자세는 게으름이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몸이 선택한 나름의 생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라보신다면 변화는 교정이나 강요가 아닌 돌봄과 조율의 과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나쁜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나쁜 자세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실제 원인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이나 허리,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해당 부위만을 문제로 여기고 마사지를 받거나 일시적인 완화 방법을 찾으시지만 그 통증의 시작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자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하나의 부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정렬이 무너지면 그 영향을 다른 부위들이 대신 감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와 실제로 부담이 시작된 부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가 습관이 된 경우 목 주변의 근육은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긴장은 어깨와 등 위쪽으로 확산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뻣뻣함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체의 무게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와 골반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이나 골반 주변의 불편함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단순히 허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체의 잘못된 정렬이 연쇄적인 부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는 관절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은 본래의 특정한 방향과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관절은 비자연적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불균형하게 긴장하거나 늘어지게 되며 움직임이 점점 제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뻣뻣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 동작을 할 때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는 활동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쁜 자세는 내부 장기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체가 구부정하게 말린 상태가 지속되면 복부와 흉곽이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호흡의 깊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몸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화 과정이나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이유 없이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정 질환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간과되기 쉽지만 몸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나쁜 자세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웅크린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지나치게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외부 환경이나 성격의 문제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의 긴장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는 통증, 움직임의 제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불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점에서는 이미 몸이 상당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나쁜 자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몸을 알아차리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세 교정을 생각하실 때 등을 곧게 펴야 한다거나 허리를 세워야 한다는 식의 강한 의지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몸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자세는 몸이 나름대로 적응하며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면 불편함이나 저항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지, 그 자세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차분히 느껴보는 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세를 인식하는 연습은 생각보다 단순한 순간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발이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는지, 숨을 쉴 때 가슴과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편한 자세를 스스로 조정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세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깐 바르게 앉아있다가 다시 예전 자세로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이 덜한 방향을 자주 선택하는 것이 몸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등을 과하게 세우기보다는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을 떠올리고, 어깨를 억지로 뒤로 젖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도록 유도하는 식의 접근이 좋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긴장 분포를 바꾸고 부담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쁜 자세를 개선하는 데에는 움직임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며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몸을 늘리거나 고개와 어깨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은 나쁜 자세로 굳어지기 쉬운 몸에 유연성을 되돌려주고 통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자세를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나태함으로 해석하지 않는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나쁜 자세는 환경과 생활 방식, 업무 형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조건 속에서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세 개선을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상의 선택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화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매우 성실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불편함이 줄어드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느껴보신다면 나쁜 자세는 점차 몸에 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몸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며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일된 후의 마지막 날이자 24절기 중에 리파이기도 합니다. 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리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니파는 보통 5월 5일경에 오며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이자 여름의 첫 절기다. 리파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여름은 한 해의 네 개 계절 가운데서 두 번째 계절인데 봄과 가을 사이이며 낮 시간이 길고 날씨가 무더운 계절이다. 절기로는 리파부터 립추 전날까지를 이른다. 우리나라의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이다.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다. 애들은 겨울가에서 뛰어다니며 물장구 치기를 즐기며 여성들은 아름다운 치마를 입고 패션쇼를 벌리기에 바쁘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다. 무더운 날씨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수박을 먹을 때의 그 감각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여름은 본래 열매가 열리는 것이란 뜻으로서 열매, 열리다, 여물다 등과 같은 갈래의 말이었다. 옛날에는 열매를 여름이라 하고 농사 짓는 일을 여름지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열매가 열리는 계절을 여름이라고 하게 됐다. 리파에는 개구리들이 밭이나 늪가에서 개굴개굴 울어대기 시작하고 지렁이가 더위를 참지 못해 땅으로 기어나와 기지개를 켜며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그리고 이 절기에 장강 뉴욕에선 기음을 매지만 우리가 사는 동북에선 파종을 하기에 바쁘다. 리파 날에 남방의 많은 곳에서는 팥, 콩, 검정콩, 청대콩, 록두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콩과 맵쌀로 오색밥을 짓는데 이를 속칭해 리파밥, 오두밥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에 리파가 되면 어른들은 명조실로 그물망을 만들어 그 안에 삶은 달걀이나 오리알을 넣고 오색 명조실로 끈을 달아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액을 면하고 더위를 먹지 않으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복을 기원하는 속설이다. 여름이 왔다. 성장의 계절이 왔다. 정열의 계절이 왔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이 성장과 정열의 계절을 맞이하자.

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여름에 인체 기초 대사로는 5에서 10% 증가하며 이러한 습속은 에너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며 사람들에게 여름 식단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리파알 풍습에서도 네, 영양 보충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는 여름에 달걀을 먹으면 덜도 깨부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달걀이 제공하는 거품질 단백질과 레시틴은 실제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여름 식단에서 신맛을 늘리고 쓴맛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름철 고온은 소화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신맛 음식의 유기산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더두고 여름철에 더위를 먹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천연 신맛 음식에는 도마도, 레몬, 산사 등이 있는데 네, 도마도는 리코펜과 유기산이 풍부히 들어있어 유액 분비를 자극하고 여름철 식욕 부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도마도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체액을 보충하며 구강 건조 상태를 완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달걀 볶음, 도마도 수프 또는 도마도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 구연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레모네이드나 레몬골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산물과 함께 배합할 수 있는데 레몬새우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산성물질은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사도 천연 신맛 음식인데요. 중의에서는 소화를 돕고 복부 체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 바 산사차를 마시거나 탕후루를 만들어 먹으면 여름철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산사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혈중 지질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럴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소수민족인 로바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로바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로바족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바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총 인구가 약 60여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중국 경내에서 생활하는 로바족은 실제로 2,3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인도 관리구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통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바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바족의 주요 거주지는 아로장포강 대구비 서쪽의 고산 협곡지대로서 주로 티베트 동남부의 루어위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일부가 미린과 모토, 지위, 룽즈, 랑현 일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티베트족은 이들을 로바 혹은 남방 사람으로 호칭합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이들의 실제 상황과 본 민족의 내면에 따라서 이 민족을 로바족으로 정식 명명하고 1965년 8월에 단일 민족으로 확정했습니다. 로바족은 자신의 언어가 있으며 문자는 티베트문을 사용합니다. 로바어는 한어 티베트어계 티베트 미얀마 어족에 속하며 이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구두 전설로 민족의 문화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로바족의 기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날 로바족의 주요 거주지인 루어위 지역은 예로부터 중국 티베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상고시대부터 로바족 선민들은 이 일대에서 티베트족, 몬바족 선민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간지대의 상고 문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로바족은 자신의 문자가 없기 때문에 본 민족의 역사에 대한 문헌 기재도 없습니다. 티베트문과 한문의 기재에도 로바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술이 아주 드뭅니다. 비록 20세기 70년대 이후 중국의 일부 고고학자들이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소중한 고고학 발견을 했지만 로바족 선민들의 활동 궤적을 알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바족의 기원 문제는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전해진 각 부락의 민족 전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로바족이 청해 티베트 고원 동남부 일대의 오랜 집단 중의 한 갈래 또는 여러 갈래에서 뻗어져 나왔으며 역사적으로 로바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바족의 신화전설, 티베트족의 고대 문헌 기재, 그리고 고고학 발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로바족이 루어위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티베트 고원 동부의 다수의 집단이 융합하는 과정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바족과 티베트족 선민 간의 왕대는 토번 왕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티베트문 경전인 홍사의 송첸 간보 시기에

좁은 강역을 기술하면서 남부의 로위가 거론됩니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 겔로파가 티베트 지방 정권을 점차 장악하면서 로위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1680년에는 오세 달라이가 메이르 라마에게 문서를 보내서 로위인들 역시 우리 통치하에 놓인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의 책봉을 받은 티베트 지방 정부는 벼슬을 하사하거나 파견 위임하는 등 방식으로 로위의 일부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티베트 지방 정부는 한때 로위 지역을 보미 토왕에게 할거해서 관리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티베트 정부도 자주 사람을 로위 지역에 파견해 순찰을 했습니다. 당시 로바족에 대한 티베트 지방 정부의 통치 방법을 본다면 티베트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직접 관원을 파견해 관리하고 로위 중부와 남부 지방의 로바족들과는 상품 거래를 하면서 물질적인 교류를 통해 로바족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로위 지역은 비록 자연 환경은 훌륭하나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관계로 사회 발전이 더디었고 1950년대까지도 부계 시족제의 잔여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로바족은 19세기 말엽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당시 영국 침략자가 무력으로 로위 지역에 침입하자 로바족 이민들은 우월한 지리 여건과 교묘한 전술을 이용해 활과 큰 칼로 외래 침략자의 총포에 맞섰습니다. 영국 침략자들은 로바족 이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때 아로장포강 왼쪽 기슭 경계선을 봉쇄하기도 했으나 장기간 북부의 티베트족과 밀접한 경제 왕대를 유지해온 로바족이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봉쇄령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로위 지역에 대한 영국의 일련의 침략 행위는 중국 정부의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변방 사무를 책임진 대신인 조울펑이 선통 황제에게 로바족이 살고 있는 곳 역시 청나라 강역이기에 영국의 침략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군대를 파견해 영국의 침략을 물리칠 것을 권하는 조서를 올렸습니다. 청나라는 청펑상이 군사를 이끌고 영국의 침략을 물리치도록 명했습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령 인도 아쌈 당국은 수차 로위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정보 탐문을 시도했지만 모두 로바족의 견결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은 바리바라 개발 계획을 대거 추진해 로위 지역의 부분적 영토를 잠식했고 이는 로바족의 강한 반대를 야기했습니다. 티베트의 지방정부도 영국 정부에 수차 항의를 제기하고 엄정히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주개혁으로 로바족은 봉건 농노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인민민주독재의 정치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바족 집거 지역에서는 선으로 민족자치현과 민족자치촌을 세웠으며 현재의 실정에 근거해 경제 문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해서 로바족이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의 자주권과 자치권을 충분히 향유하도록 담보했습니다. 오늘날 로바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변백한 마을까지 넓은 도로가 통하고 이민들의 생활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절 씨구 흥타령이 절러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익어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금어시오 주름살도 금어시오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날에 지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이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여러 신소재 기업이 려니어 핵심 기술을 돌파했고 해외 주문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에 이르고 또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은 막강한 과학 기술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신소재 산업의 고지를 확고히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할빈과우 반도체 그룹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최신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총 두께 편차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표면은 원자 수준의 평활도를 달성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큰 크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가공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귤열이나 가장자리 파손이 쉽게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량산이 가능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함금량은 곧 시장 경쟁력입니다. 올 1사분기 기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판매액은 20% 이상 늘었으며 주문은 이미 하반기까지 찬 상태입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신소재 기업들은 세계 첨단 시장 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빈 강화 유리 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복합 재료 통신 탑 자재가 최근 유럽연합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탑의 무게는 철강 탑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산악 지역이나 편벽한 지역에서도 마치 블록 쌓기처럼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명 주기에 걸쳐 부식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이미 해외 첨단 통신 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1사분기 룡강 신소재 산업 현장에서도 련이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북 경합금 중후판 공장의 1사분기 생산량이 5%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60%에 달했고 할빈 동창 보윤의 1사분기 생산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과학적인 계획, 풍부한 자원, 광활한 시장,

0: 우수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 신소재 분야의 연간 영업 수입은 900억 원을 돌파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향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1: 창의적인 디자인이 도시와 깊이 융합되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변화의 려정이 룡강대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특색 경영 방식을 풍부히 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급 관광 레저거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3기 첫 개발구역이 참신한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서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100년 역사거리를 새로운 인기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5에서 2026년 빙설 시즌 동안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연인원 45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전년 대비 85%의 성장폭으로 중앙대가의 인기를 바싹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학강에서는 꼬치 가게들이 천개 가게, 천 가지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맛은 좋았지만 통일적인 도시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꼬치, 불, 별에서 시각적 의미를 끌어내 하나의 인지 가능한 푸드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이 로고가 적용된 후 9개의 음식점과 2개의 공급망 기업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이 로고는 지역 내 고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로고가 새겨진 선물 세트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하루 최대 주문을 기록했고 오프라인에서는 가맹점 체인 모델을 통해 브랜드 로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극 무언에 들어서면 무수한 창의적인 형태의 동자가 거리와 골목마다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창작의 령혼인 복복과 원원이 동극의 햇살, 허저 문화, 흑칼자섬 생태계에서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변화는 각 도시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룡강대지의 봄이 찾아와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야간 관광을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조명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룡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할빈 중동철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곱게 물들이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장식합니다. 석양이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고 푸르스름한 밤 빛이 서서히 짙어지면서 송화강 량안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강물 우에 빗긴 알록달록 빛의 그림자, 강 우에 화려한 성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눈꽃 모양의 대형 관람차, 천천히 움직이는 케이블카 등이 서로 어우러져 밤하늘 아래 할빈의 또 다른 매력을 그려냅니다. 강물에 빗긴 노을이 물결 따라 넘실 때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중화 바로크 거리는 마치 벚꽃 필터를 장착한 트렌디한 거리로 변신합니다. 한눈 팔단하면 저도 모르게 선녀의 뜰에 들어서서 화려한 꽃들을 감상하며 이곳의 삶의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밤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이 깊어지며 불빛을 밝힐 무렵이면 감옥사의 100년 역사 거리인 유방골목은 화려한 려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되자 현지에서는 거리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이곳을 도시 일상의 생생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룡강의 밤,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소도시에서는 화려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고 바비큐의 도시 치치할에서는 미각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 각지에서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야간 관광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올해 할빈시는 국제 빙설 스포츠 유명 도시를 목표로 국제 협력, 전민 건강 증진, 산업 융합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준별 스포츠 대회 및 행사 370회 이상을 개최하고 5만 킬로미터 규모의 건강 산책로를 건설하며 19개 공공체육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제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스포츠 교류의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빙설 자원의 우세와 상해 협력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포츠 대회, 인재, 산업, 문화, 협력을 포함한 5개 중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를 통한 견인, 인재 기반의 지원, 산업의 역량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빙설 스포츠 교류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할빈의 빙설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브랜드의 스포츠 대회를 육성하고 10개의 상해협력기구 브랜드 대회 및 6가지 청소년 빙설 스포츠 대회를 기획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빙설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빙설 스포츠 고수준 훈련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빙설 분야 인재 1,00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구의 이미지 IP를 공모하고 공식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화된 전시 창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빈시는 전민 스포츠 건강 증진의 해 활동을 전개하고 전민 건강 공공서비스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수준의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370회 이상 개최하고 할빈 마라톤,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 등 주요 대회 라인업을 조성하며 도보 건강 걷기 등 10대 대중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할빈시는 빙설 종목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타성, 시와의 공동 인재 양성, 스포츠와 교육의 융합을 심층화하며 경기 스포츠 후계 인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 상업의 심층적 융합을 주선으로 삼아 스포츠 소비의 새로운 장을 확대하고 10개의 대표 빙설 스포츠 관광 로선을 출시하며 4차례에 걸쳐 시급 야외 스포츠 목적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밖으로부터 구혜네 가게로 돌아온 요가는 집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구혜 모녀의 대화에 저도 몰래 소리를 쪼개며 문가에 다가선다.
1: 어머니, 조용히 말해요.
2: 조용히 해? 요가가 안 나가면 내 사촌 언니는 어떡하냐?
1: 요가네 집은 종업원 주택으로 됐어요. 요가 아버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식청년 사무실에도 상환 안 하는데 어떡해요?
2: 쟤를 평생 여기 있게 하겠냐? 구혜야, 엄마가 독한 건 아니고

0: 우리 집을 봐라. 손바닥만한 곳에 저렇게 비집고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도 방법이 없다.
1: 아휴, 됐어요. 그만해요.
2: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겨 재봉틀 앞에 놓인 걸상에 앉은 요가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한편 한목진은 책상 위에 놓인 뭔가를 싸서 돌돌만 광목선을 펼친다. 그 속에는 소형 라디오며 벤치며 라사 돌리개며 전지 같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다. 한목지가 막 일을 시작할 무렵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손이 나타난다.
3: 좋은 아침.
2: 종사손의 인사에 한목지는 성가시다는 듯 두 눈을 꼭 감았다 뜬다. 그러거나 말거나 종사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걸레로 책꽂이부터 닦기 시작한다.
3: 양명절 이상은 못 버려요.
4: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세종도에게 좋으면 평생 그 역사리를 해. 마음대로 해.
2: 한목지가 앉은 채로 손을 뻗어 책꽂이에 놓인 물건을 쥐려 하자 곁에 선 종사손이 본능적으로 쥐어주려 한다.
3: 내가...
4: 됐어!
2: 허나 한목지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팔을 한껏 뻗어 끝내 물건을 쥔다.
3: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그냥 도와주려는 거예요.
4: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2: 한목지의 매몰찬 너트에 잠깐 머쓱해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돌아서서 나가던 종사손은 다시 한목지 쪽으로 몸을 돌린다.
3: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화 안 낼 거예요. 이미 다 들었어요. 사고가 난 후부터 억지 부리는 거라고. 나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4: 억지라고? 불쌍해? 난 이런 대화 방식이 싫어. 나한테 모욕이야.
2: 말을 마친 한목진은 손을 뻗어 뒤에 놓인 도구 상자를 쥐려다 닫지 않자 휠체어를 돌린다. 이를 본 종사손은 불이 나게 달려가 도구 상자를 쥔다.
4: 손 대지 말라고!
2: 그러자 한목지가 그의 손을 탁 친다. 그 바람에 놀란 종사조는 얼결에 도구 상자에 얹어있던 손을 움츠린다.
4: 내가 왜 이렇게 뻔뻔스러워? 다 알아듣게 말했는데 영감한 거야? 염치 없는 거야?
2: 놀란 표정으로 한목지의 말을 듣던 종사조는 한목지가 말을 다 한 걸 눈치채고 도구 상자를 냉큼 쥐어 책상에 놓아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간다.
3: 그냥 떨굴까봐 그랬어요.
2: 대야며 입을 찜이며 가방들을 양손에 가득 든 유가가 다시 원래 살던 집에 나타난다. 마당엔 아무도 없다. 요가는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며 마당의 공지에 짐을 놓는다. 잠깐 마당을 둘러보던 요가는 짐 속에서 보사기를 꺼내 펴고 그 위에 이불을 편다. 이때 지난번에 요가를 내쫓은 건국댁이 옆구리에 빨래 대야를 끼고 집안으로부터 나온다.
1: 왔어요?
5: 내 집이에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1: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 진짜 너무해요.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 있어도 안 돼요?
1: 내가 뭐가 너무해요? 내가 뭐 어째서요? 여기에 잠자리를 펼 작정이에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사람이고 짐이고 던져버리겠어요. 너무한 걸 못 봐서 이러고 있어. 가요, 나가요.
6: 건국대, 또 누구와 시비를 해?
2: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호영 어머니가 집으로부터 나온다. 호영 어머니를 본 건국댁은 지원군이라도 만난 듯 급히 호영 어머니 앞으로 다가온다.
1: 아주머니, 그게 아니고 전번에 왔던 여자예요. 이 집이 다 자기 거라고 억지를 써요. 근데 이 집은 다 뒤에서 준 거잖아요. 저 여자 한마디에 우리가 다 이사 나가야 돼요?
6: 사람이 뭐야? 전혀

0: 이 집이 진짜 자네 집인가?
1: 어릴 적부터 여기 살았어요. 우리 집이 맞다고요. 아니면 이웃들과 물어봐요. 다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난 갈 곳이 없어요. 그저 며칠만 여기 있겠어요. 방을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2: 쪼꾸리고 앉아 서럽게 오는 요가에게 다가와 그를 요심히 보던 호영 어머니는 도선으로 요가의 두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준다.
0: 자녀, 울지 마, 울지 마. 아님, 방에 들어가 좀 쉬어.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자자. 들어가서 나한테 이 집에 대해서 말해줘.
2: 허영 어머니가 육아를 부축해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건국댁은 파든 빨래를 내팽개 지대 던져놓고 허영의 집 앞에 서서 집안의 동정을 살핀다. 문가에 귀를 갖다 대던 건국댁의 시선이 육아의 짐에 가서 묻는다. 건국댁이 막 육아의 짐을 꽁져서 드는데 허영 어머니가 집으로부터 나오더니 건국댁의 손에서 육아의 짐을 빼앗아 든다.
0: 건국댁, 이리 좀,
3: 아주머니 왜 그래요? 아니, 지금 뭐 해요?
2: 허영 어머니는 건국댁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짐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호영 어머니를 건국댁은 멍에 서서 쳐다본다.
0: 처녀, 내가 짐을 다 가져왔네. 물 좀 마셔. 우리 집이 좀 비좁긴 해. 단칸방이야. 평소에 우리 아들은 여기서 자고 내가 거기서 자.
1: 고마워요.
2: 건국댁은 허영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짐을 안고 들어가자 다시 문 앞으로 다가와 집안의 동정을 엿듣는다.
0: 아님, 우리들이 한 침대에서 비집고 살까?
1: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럼 며칠만 여기 묵을게요. 근데 걱정 마세요. 금방 이사 나갈게요.
0: 그래. 편한 대로 해.
1: 배를 끼쳤네요.
2: 허영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고 방을 나가자 요가는 허영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잠시라도 있을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옅은 숨을 내쉰다. 한편 한목진의 집 방문이 벌컥 열리며 공기를 도선으로 받쳐든 종사존이 나타난다. 종사존은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공기를 한목재 코앞에 내민다.
4: 식사! 돼지족발이에요. 몸에 좋대요. 먹어봐요.
2: 종사존을 말없이 올려다보던 한목지가 입을 연다.
5: 자, 갈상을 갖고 와 앉아. 얘기 좀 해.
4: 자처?

0: 아버지와 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있지? 친척?
1: 몰라요.
0: 어릴 때 크게 놀란 적이 있어? 아, 이를테면 나귀한테 채웠다든가.
1: 없는데요?
0: 이거 봐. 호두.
1: 응?
0: 호두는 사람의 뇌처럼 생겼어. 골이 깊을수록 총명해. 내 머리는 삶은 달걀처럼 생겼는데 호두를 많이 먹어. 똑똑해지게.
1: 호두요? 호두 좋아해요. 매일 먹어요.
0: 그런데 왜 이렇게 멍청해? 됐고, 빨리 나가봐. 일하겠어. 못 들으냐? 나가라고.
1: 아, 나가면 되죠. 근데 음식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참. 정식으로 통지하는데 앞으로 식사는 다 제가 책임져요. 아줌마가 연세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0: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다 널 위해서야. 여기서는 그냥 시간 낭비야. 가서 공부나 하면 얼마나 좋아.

0: 살펴드리려고 앞당겨 졸업했어요.
1: 앞당겼다고?
0: 응.
1: 왜서 공부를 못했는지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걸고 들어. 나를 믿어, 낭패가 없어.
0: 조직에서 안배했는데 저주가 걸고 들겠어요?
1: 아니 대체
2: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종사손의 말에 한목진은 다시 성질이 올라온다. 마침 이때 진애화가 한목지의 침실로 들어선다.
3: 왜 또 이래? 어? 왜 그래?
1: 마침 잘 왔어요. 사손 학생 나가주세요. 방야 말고.
0: 나가 나가.
2: 진애화의 말이 한목지의 방을 넣은 종사손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벽에 몸을 기대고 선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던 심각한 표정이 어려있다.
1: 어머니 제발 헛수고하지 말아요. 이 결혼은 절대 못합니다. 빨리 애를 돌려보내세요. 애를 망치지 말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0: 안 돼,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1: 아니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내 동의를 거쳤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잘 들어요. 나 반대해요. 이 결혼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어처구니 없네.
0: 애도 참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제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억울할 건 없지 안 그래? 널 돌보는데.
1: 나 반대라고요. 이 허사를 취소해요. 정말 터무니없어요.
0: 터무니없긴?
2: 한목지가 책상을 두드리며 진애화와 따지고 드는데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종사손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달려들어간다.
0: 우리 부모님들도 동의했어요.
1: 이사부러 진짜 둘도 없는 바보야. 남의 말을 고치고 때로 듣고. 잘 들어, 난 영공이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부모들을 탈 거 없다고. 말투마다 조직에서 안 배했다면서 조직에서 결혼도 안 배해주고 타인의 행복도 책임져준대. 왜?
0: 아이, 좀
1: 넌 왜 이 집에 오지 못해한 달이야? 이 집에 시집와서 출신이라도 바꾸고 싶어? 꿈게!
0: 아니에요!
4: 아니, 소리는 왜 질러, 소리는?
1: 내 엄마가 아니에요!
4: 그럼 네 엄마가 누군데?
1: 이런 내 엄마가 없어요!
4: 내가 어때서? 엄마는 다 널 위해서야! 저리 비켜! 잘 들어, 다들 내 속정 작작 썩여! 네 아버지 며칠이고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넌 자칫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들 왜 이래?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내 생각을 꿈을 맞지도 않아. 내가 왜 이러는데? 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지, 아니야?
2: 진애화가 한창 한목지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을 때 면바로 현관에 들어선 한병선은 우층에 대고 소리 지른다.
5: 왜 그러?
1: 한석이가 오셨습니다. 한석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봅시다. 에? 한석이!
0: 소리는 왜 쳐? 울지마! 두고 봐.
4: 여보!
2: 진애화는 언제 소리 질렀나 싶게 다시 목청을 낮춘 채 가방을 챙겨들고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5: 왜 그러? 응? 무슨 일이요?
2: 1층으로 내려온 진애화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한병선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한병선과 마주 앉은 진애화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0: 여보,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지한테 색시를 소개해줬는데 목지가 한사코 싫다고 저러는 거예요.
2: 진애화가 나가자 정사조는 따라 나갈 대신 조빗조빗 다시 한목지 앞으로 다가선다. 그러는 정사조를 한목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흘겨본다. 한편 아내 진애화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한병선이 언성을 높인다.
5: 터무니없어. 왜 나와 인호도 안 했어?
0: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이틀씩이나 집에 안 왔어요. 집에 전화라도 하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호네요?
5: 홍수 방지 때문에 제 방에 가 있었어. 며칠만 지나면은 장마철이 지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0: 한석이, 목지의 혼사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랬어요.
5: 내가 알아서 하랬지 결정하라진 않았어. 방금 말한 여자는 너무 어려서 여러모로 성숙되지 않았어.
1: 어떻게...
0: 아, 참, 왜 이래요? 우리 아들이 계속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고 칠까봐 그래요. 저 계집애가 어리긴 해도 일은 잽싸게 해요. 눈속임이 없고 애가 아주 살뜰해요. 우리 묵지한테는 딱이에요.
2: 한편 말뚝처럼 앞에 서 있는 종사선을 올려다보던 한목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온화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1: 예. 앉아. 얘기 좀 해.
2: 한목지의 뜻밖의 제의에 종사선은 곱게 송아지 마냥 순순히 걸상을 가져다 한목지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본다.
1: 종사존 비아사존이라 시경에서 따온 거야.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6: 아버지야. 그 대단한 류과장님도 제 이름이 특별하댔어요.
1: 대단해? 누가 대단한지 모르네. 알려줄게. 아까 그 영감 정말로 대단해. 이 도시, 이 지역을 다 관리. 류과장은 보기만 해도 쩔쩔 매고 부들부들 떨어. 이렇게. 그 영감은 내 말만 들어.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가라면 넌 반드시 가야 돼.

드라마 인생향연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말뚝처럼 앞에 서 있는 종사선을 올려다보던 한목진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온화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1: 예. 앉아. 얘기 좀 해.
0: 한목지의 뜻밖의 제의에 종사선은 곡괜 송아지 마냥 순순히 걸상을 가져다 한목지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본다.
1: 종사전 비아사전이라 실경에서 따온 거야.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2: 아버지야. 그 대단한 류과장님도 제 이름이 특별하댔어요.
1: 대단해? 누가 대단한지 모르네. 알려줄게. 바로... 아까 그 영감 정말로 대단해. 이 도시, 이 지역을 다 관리해. 류과장은 보기만 해도 절절 매고 부들부들 떨어. 이렇게. 그 영감은 내 말만 들어. 진짜야. 난 다투지도 않고 도리를 따져. 얼마 전에 나와 변론하다가 져서 피해 나가서 며칠 못 들어왔지. 이제 납득이 되겠지. 이따가 그 영감과 얘기해야겠어. 영감은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라면 넌 반드시 가야 돼. 얼른 짐을 챙겨갖고 빨리 이렇게 떠나.
2: 싫어요.
0: 온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한목재 말을 듣던 종사선의 얼굴이 점차 불만으로 일그러진다.
1: 여기서 뭐 하겠어?
2: 임무를 완수하죠.
1: 내 임무를 잘 완수했어. 훌륭하고 원만하게. 내 탓이 아니야. 어른들이 망태기야. 이렇게 애를 망치다니. 내 말대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크면 나를 보답해.
2: 싫어요. 내가 얘기할래요.
1: 내가 말해봐자. 무슨 말을 하냐고.
0: 발칵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소는 한목지의 말을 귀뚱으로 한 채 서둘러 방을 나선다. 1층으로 내려온 종사소는 닫혀있는 거실의 문을 노크한다.
2: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요.
3: 예요?
2: 네.
3: 좋게 좋게 말하오. 전혀. 자, 여기 앉게. 그래.
2: 자리에 앉으시죠.
0: 종사전이 아내 진혜화를 찾아온 줄 알고 자리를 피해주려는 한병선을 막아나선다. 뜻밖의 일에 한병선과 진혜화 두 사람은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3: 나와 얘기하려고? 그럼 나가지.
0: 한병선과 종사손이 이야기하는 사이 진혜화는 다시 한목재 방으로 온다.
4: 목재야, 너네 집 한석이가 왔어. 지금 사정이와 얘기 중이야. 몰래 들었는데 웃음소리도 들리고 분위기 괜찮던데. 네 아버진 절대로 내 편이야.
1: 아버진 원칙이 있어요. 우린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결혼 문제에선 꼭 내 편을 들 거예요.
0: 한목재 자신만만한 말에 진혜화는 뭔가 걱정이 되는 듯 부랴부랴 한목재 방을 나간다. 얼마 후 얼굴이 환하게 펴인 종사존이 씩씩한 발걸음으로 한목재의 침실로 들어서더니 책을 보고 있는 한목재를 부른다.
2: 아버지가 밥 먹으래요.
1: 밥은 관두자. 작별 식사는 섭섭해.
2: 작별 식사는 무슨? 한석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후에도 어려운 거 있으면 직접 말하래요.
1: 아버지한테 뭐랬어?
2: 궁금하죠? 비밀이에요.
0: 종사조는 시뚝해서 한마디 던지고 들어올 때처럼 씩씩한 발걸음으로 침실을 나가버린다. 안방이다. 진혜화는 슬그머니 걸상을 당겨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 한병선의 곁에 가서 앉으며 슬쩍 말을 건다.
4: 아니, 우리 한석이는 원칙이 있는 분인데 계집애가 뭘 했길래 그렇게 빨리 타협하고 동의했어요?
3: 어쩌면 진주임이 이번 일만은 잘했는지 모르지.
4: 아니죠. 매일 잘하고 있거든요.
0: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들뜬 진혜화가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다. 휠체어에 앉은 한목지가 목발로 안방문을 열어 제낀다. 한목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목발을 한 손으로 잡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지고 묻는다.
1: 한석이, 진주임, 두 분께 여쭤봅시다. 우리 민주적인 가정이 맞습니까? 두 분이 무슨 권리로 내 선택을 간섭합니까?
4: 목지야, 너도 참 여기서 갑자기 민주는 왜 나와?
3: 됐어. 자기, 내 혼사에 관해서는 나도 내 엄마와 의견이 일치하다.
4: 들었지.
3: 참, 아들의 일은 큰 대사인데 식이라도 치러야지.
4: 여보, 식은 관둡시다.
3: 아니. 안 돼요. 꼭 필요하오. 마침 나도 요즘에 한가하니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1: 평생 티격태격하더니 뜻밖에도 내 결혼 문제에서는 전혀 없이 똘똘 뭉쳤네요. 둘이 실컷 하세요.
0: 한목지가 치밀어 오르는 불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휠체어를 돌려 자리를 뜨자 진혜화는 급급히 한목지가 열어젖힌 안방문을 닫고 서둘러 한병선의 옆에 가서 앉는다.
3: 자기 말이요, 목지의 일은...
4: 아니, 먼저 당신 얘기나 해요.
3: 내가 뭐...
4: 방금 요즘 한가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3: 그냥 한가한 거지 뭐.
4: 한가하다니요? 뱅이처럼 돌아치던 사람이 갑자기 한가해요? 여보, 당신 보고 잠시 쉬래요? 상급에서 조사를 왔어요?
3: 별거 아니요. 그저 성내 주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태도가 좀 나쁘다고. 조직에서 집에서 며칠 생각해보라.
4: 생각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틀림없어요. 이 기회에 트집 잡아서 당신을 정직시키는 거예요. 당신 참 왜 이래요? 귀가 쟁쟁하게 말했잖아요. 쓸데없이 비치지 말고 그 불같은 성격을 좀 고치라고. 이것 봐요. 화를 자초하고 뭐예요 이게?
3: 누군가는 그 매를 맞아야지.
4: 누구야? 왜 맞아요?
3: 규칙은 못 고친다는 법이 없어. 그동안 이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먼들랑 끊겼어. 마음 준비를 다 했어. 정지시키면 하지. 그게 뭐가 대단해서. 다 들고 시골에 가 살면 되지. 솔직히 농사하는 건 철저하게 배웠어. 그러면 안 죽어.
4: 끝장이야. 이번엔 큰일 났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로선 착오예요.
3: 아이고, 그건
4: 참... 심각하다고요. 아이고, 웃지 말아요.
3: 집에 오니까 왜 당신이 노선을 우느나. 일하면서 관점이 다른 것뿐인데 왜 로선이 나와? 집을 뒤지요? 누가 나를 두고 비판 대변을 한다? 쓸데없는 생각 마오. 아이고, 여보, 하던 말을 하기요. 우리 목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속을 해주는 게 어떻겠소?
4: 응? 뭐요?
3: 이속을 해주자고.
4: 응, 그래요, 해요. 이속을 해요. 제발 급한 노임으로 이적을 해요.
3: 아참, 그 노임의 일부분은 당비로 바친다고 하지 않았소?
4: 지금이 어느 때라고 당비 걱정을 해요? 정직당한 마당에 무슨 착오를 쳤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나 생각해봐요. 당비는 무슨...
3: 정직을 시켰지 내 당적을 없애진 않았소. 아직도 고사당원이요.
4: 심각하면 면직이에요. 몰라요?
3: 그 말대로면 나 총살 맞아야겠네. 면직은...
4: 총살... 내가 총살할 권리나 있나?
0: 한 번 큰 역경을 치르고 난 뒤라 진혜화는 몹시 예민해 있고 남편의 일에 격하게 반응한다. 이에 화가 난 한경선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방을 나간다. 고해는 자신의 집에서 나간 육아가 걱정돼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온다. 커튼 하나를 사이두고 호영과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육아의 처지를 고해는 자신의 일처럼 속상해한다.
5: 너와 허아주머니가 여기서 자고 허영이 저기서 자?
2: 응.
5: 커튼 하나 치고 어떻게 했어?
2: 어차피 여기서 오래 있지도 않겠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도 고마운 거지. 그리고 이 집 식구들 너무 좋아.
5: 아, 요가야 화난 거 아니지? 우리 엄마 말을 절대 마음에 두지 마.
2: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딱 친구잖아. 그리고 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가자, 말해줄게. 들어.
5: 널 여기에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려.
0: 고해를 병하려고 방문을 나서는 요가는 본종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는 호영의 어머니와 마주친다.
6: 요가야.
2: 아주머니.
6: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써.
2: 네, 고마워요.
6: 친구니?
2: 네, 구해예요. 허아주머니야.
7: 안녕하세요.
6: 그래, 그래. 들어가서 물이라도 마셔.
2: 아니에요. 바래다 주던 잠이에요.
6: 어허.
7: 그럼 갈게요.
6: 어, 너와. 네. 어, 저 소녀도 겁네.
0: 고해는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서야 자신의 팔짱을 낀 요가에게 묻는다.
5: 저분이 허아주머니야?
2: 그래, 저 분인 것 같지.
5: 아휴, 하목진 뭐 하고 있대? 그쪽에선 대체 뭐래? 시간도 꽤 지났는데 벌써 두 달이 거의 되지? 멍청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2: 며칠 후에 묵지한테 책을 돌려주겠어. 어쨌든 사람은 만나야지.
5: 그러게, 묵지는 너한테 책임져야 해, 알겠어?
0: 정보청 사안이다. 류초농이 자료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맞은편으로부터 걸어오던 한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를 부른다.
8: 류과장, 어디 가는데? 한석이께 서류를 드리려고요.
9: 아직도 서류를 갖다 드려?
8: 왜요?
9: 정직 당했잖소. 지금까지도 출근 안 한 거 보.
8: 어고 안 하는 건 한석이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 해야죠.
9: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이번엔 로선 착오라고 정책을 반대했어. 국장이 그러는데 그를 거꾸로 들였대. 간부와 군중들을 조직해서 성의가 적발하려고 하오.
8: 언니, 귀띠 많은데 너무 일찍 결론 짓지 말아요. 길은 초심에서 건너야죠. 살피고 또 살피고 잘 건너야죠.
9: 춘옹이, 춘옹이 답지 않게 이상하네.
0: 한목진의 집이다. 한경선은 한가하게 현관 앞에 서서 허리를 돌리며 여기저기 두리번거린다. 얼마 후 마당에 내려온 한경선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종사선 가까이로 다가온다.
10: 아, 저기 사존아.
2: 네.
10: 우리 집 괭이가 어디 있지?
2: 아, 잠시만요.
10: 아, 이리 가져와.
0: 재빨리 괭이를 찾아든 종사조는 텃밭에 서 있는 한경선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괭이를 내민다.
2: 아, 여기요.
10: 아, 그래.
2: 뭐 하시려고요?
0: 한경선은 손에 든 작은 주머니를 묶었던 줄을 풀며 종사손의 물음에 상세하게 설명해줘.
10: 아, 어제 누가 국화실을 좀 줬어. 풍산고초를 이겨내라고 귀띠 많은 거지.
2: 이겨내요? 석이인데 뭘 또 이겨내야 돼요?
10: 얘야, 사실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그럼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야지. 아, 이런 방식은 그 사람의 개성은 물론 본성, 사상, 도덕까지 보여줘 등등, 맞지?
2: 아,
11: 이해가 잘 안 돼요.
12: 그래, 그래.
11: 알겠어요. 한석이의 뜻은 묵지 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12: 맞기도 해. 맞아. 따자자, 이리 줘.
11: 내가 할게요. 제가 밭을 잘 읽어요.
12: 아, 여기 부슬부슬해. 전 몇 개 파도 돼. 아?
11: 네.
0: 종사손은 땅을 파고 한경사는 꽃씨를 심는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일하는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는다. 한편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해낸 한목진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에 흠뻑 취해있다. 이때 종사손이 도적고양이처럼 살그머운 이 방으로 들어와 한목재 옆에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서서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11: 진짜 수리했네. 정말 대단해요.
0: 종사조는 말을 하는 한편 라디오를 집어든다. 그런데 방금까지 잘 나오던 라디오가 갑자기 음악 대신 잡음이 흘러나오자 당황해 난 종사조는 급급히 변명을 해댄다.
11: 제 탓이 아니에요. 방금까지 소리 났는데.
0: 그러는 종사손을 한목진은 한심하고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째려본다.
11: 기술 있잖아요. 한번 수리했으니까 두 번도 가능해요.
13: 쓸데없이 현 손질은

0: 안 하면 먹히겠네. 이젠 가겠지.
1: 드라마 인생향연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2: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이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여러 신소재 기업이 리어니어 핵심 기술을 돌파했고 해외 주문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에 이르고 또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은 막강한 과학 기술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신소재 산업의 고지를 확고히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할빈과우 반도체 그룹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최신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총 두께 편차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표면은 원자 수준의 평활도를 달성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큰 크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가공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귤열이나 가장자리 파손이 쉽게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함금량은 곧 시장 경쟁력입니다. 올 1사분기 기업 생산액은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판매액은 20% 이상 늘었으며 주문은 이미 하반기까지 찬 상태입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신소재 기업들은 세계 첨단 시장 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빈강화유리연구원이 연구개발한 복합재료 통신 탑 자재가 최근 유럽연합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탑의 무게는 철강 탑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산악지역이나 편벽한 지역에서도 마치 블록 쌓기처럼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명 주기에 걸쳐 부식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이미 해외 첨단 통신 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1사분기 룡강 신소재 산업 현장에서도 련이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북경합금 중후판 공장의 1사분기 생산량이 5%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60%에 달했고 할빈동창보윤의 1사분기 생산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과학적인 계획, 풍부한 자원, 광활한 시장, 우수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우리 성의 신소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 신소재 분야의 연간 영업 수입은 900억 원을 돌파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향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1: 창의적인 디자인이 도시와 깊이 융합되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변화의 려정이 룡강대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특색 경영 방식을 풍부히 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급 관광 레저거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3기 첫 개발구역이 참신한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서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100년 역사거리를 새로운 인기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5에서 2026년 빙설 시즌 동안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는 연인원 45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전년 대비 85%의 성장폭으로 중앙대가의 인기를 바싹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학강에서는 꼬치 가게들이 천개 가게, 천가지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맛은 좋았지만 통일적인 도시 명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꼬치, 불, 별에서 시각적 의미를 끌어내 하나의 인지 가능한 푸드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이 로고가 적용된 후 9개의 음식점과 2개의 공급망 기업이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이 로고는 지역 내 고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로고가 새겨진 선물 세트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하루 최대 주문을 기록했고 오프라인에서는 가맹점 체인 모델을 통해 브랜드 로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극 무언에 들어서면 무수한 창의적인 형태의 동자가 거리와 골목마다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창작의 령혼인 복복과 원원이 동극의 햇살, 허저 문화, 흑칼자섬 생태계에서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변화는 각 도시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룡강대지의 봄이 찾아와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야간 관광을 체험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조명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룡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할빈 중동철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곱게 물들이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장식합니다.

0: 석양이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고 푸르스름한 밤 빛이 서서히 짙어지면서 송화강 량안에 설치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강물 우에 빗긴 알록달록 빛의 그림자, 강 우에 화려한 성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눈꽃 모양의 대형 관람차, 천천히 움직이는 케이블카 등이 서로 어우러져 밤하늘 아래 할빈의 또 다른 매력을 그려냅니다. 강물의 빗긴 노을이 물결 따라 넘실 때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밤이 되면 중화 바로크 거리는 마치 벚꽃 필터를 장착한 트렌디한 거리로 변신합니다. 한눈 팔단하면 저도 모르게 선녀의 뜰에 들어서서 화려한 꽃들을 감상하며 이곳의 삶의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밤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이 깊어지며 불빛을 밝힐 무렵이면 감옥사의 백년 역사 거리인 유방골목은 화려한 려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되자 현지에서는 거리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이곳을 도시 일상의 생생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룡강의 밤,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소도시에서는 화려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고 바비큐의 도시 치치할에서는 미각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 각지에서는 기온의 상승과 함께 야간 관광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빙설 스포츠 유명 도시를 목표로 국제 협력, 전민 건강 증진, 산업 융합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준별 스포츠 대회 및 행사 370회 이상을 개최하고 5만 킬로미터 규모의 건강 산책로를 건설하며 19개 공공체육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제 개방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올해 할빈시는 국제 스포츠 교류의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빙설 자원의 우세와 상해 협력 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포츠 대회, 인재, 산업, 문화, 협력을 포함한 5개 중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를 통한 견인, 인재 기반의 지원, 산업의 역량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빙설 스포츠 교류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할빈의 빙설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상해 협력기구 브랜드의 스포츠 대회를 육성하고 10개의 상해 협력기구 브랜드 대회 및 6가지 청소년 빙설 스포츠 대회를 기획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빙설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빙설 스포츠 고수준 훈련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빙설 분야 인재 1,00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구의 이미지 IP를 공모하고 공식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화된 전시 창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빈시는 전민 스포츠 건강 증진의 해 활동을 전개하고 전민 건강 공공서비스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중 다양한 수준의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370회 이상 개최하고 할빈 마라톤,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 등 주요 대회 라인업을 조성하며 도보 건강 걷기 등 10대 대중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할빈시는 빙설 종목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타성, 시와의 공동 인재 양성, 스포츠와 교육의 융합을 심층화하며 경기 스포츠 후계 인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 상업의 심층적 융합을 주선으로 삼아 스포츠 소비의 새로운 장을 확대하고 10개의 대표 빙설 스포츠 관광 로선을 출시하며 4차례에 걸쳐 시급 야외 스포츠 목적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6번째 시간입니다. 강덕봉네 집. 화장실 수도꼭지에 꽂은 호스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물통을 거의 채우고 있다. 손을 씻고 난 아비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를 보고 있는 안가를 부르며 거실로 나간다.
1: 마나님,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2: 고장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물을 도둑질해 쓰는 거야.
1: 네?
2: 아버지가 장에서 공짜를 좋아하는 노친애들을 알게 됐나 봐. 알뜰하게 살림하는 법을 많이 배웠는데 저게 그중 한 가지야.
1: 그럴 리가요.
2: 못 믿겠지.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0: 마당에 나온 아비는 잠옷바람으로 열심히 태극권을 하고 있는 강덕복의 손을 잡아 끌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에 들어간 아비는 가는 호수로 감아놓은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따진다.
3: 응? 왜 이래?
1: 와보세요.
3: 아, 왜 이래? 엄마, 이거 뭐하냐고, 이거.
1: 와봐요. 이게 뭐예요?
3: 왜?
1: 왜라뇨? 아버지 내내 자랑했잖아요. 평생 바르게 사셨고 정례로 공짜를 바라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네? 수돗물 몇 방울 때문에 명성을 더럽혀야겠어요?
3: 아유, 엄마가 조식을 해서 집에 있는 돈 다 날렸는데 아끼지 않으면 되니?
1: 아니, 이 덩치가 되려 당당하네.
0: 강덕복네 집. 채소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선 강덕복이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벌림거린다. 냄새를 따라 주방에 들어선 강덕복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있는 안거리 곁에 다가가 계속 벌림거린다.
2: 개코처럼 냄새 맡겨.
3: 무슨 돈으로 닭 샀어?
2: 아비 보고 달랬어요. 그만한 돈도 못 주겠어요?
3: 흥!
2: 왜 흥해요?
3: 자산계급 악습을 못 고쳐서 흥냈어. 언제나 향수하려 들어.
2: 맞아요. 비평 잘했어요. 이 식탐은 평생 못 고쳐요. 저, 방법 없어요. 이해해요?
3: 이해해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한통속이 되는 거지.
2: 진작에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3: 다시 뭐라고?
2: 아니, 안 갔어요?
0: 식탁에 마주 앉은 안거리 닭고기국을 후루룩 소리내며 맛있게 마신다. 곁에 앉은 강덕복은 마른 만두에 짠지를 집으며 안거를 흘겨본다.
3: 당신도 왜 쩝쩝거려? 그 시골 사람들 나쁨 습관이 아니오.
2: 닭고기국이 끝내줘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입을 다시게 되네요. 전에 야단친 거 미안해요.
3: 그래 수사하지 마.
2: 진짠데. 여보, 진심으로 사과해요. 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 한 그릇 줄게요.
3: 다시 한번 말하겠소. 그깟 닭고기국 더러워서 안 먹소. 누가 닭고기국을 못 먹어봤나? 응? 냄새만 맡아도 메스고 닭똥내 나는 것 같소.
2: 응? 응. 알았어요. 싫으면 말라지 뭐. 왜 나까지 메스껍게 해요?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난 이젠 옛날의 안거리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3: 당신 왜 갈수록 그렇게 번번스럽소?
2: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점점 체면을 차리고 허영심에 잤어요?
0: 밥상을 치운 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강덕복이 몰래 닭고기 국물을 그릇에 떠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데 안거리 살금살금 그 뒤로 다가간다.
2: 닭똥 맛있어요?
0: 안거리 갑작스런 소리에 화들짝 놀란 강덕복이 그릇을 떨구며 국물을 바닥에 쏟쳐버린다.
2: 참!
0: 안거리 아까운 표정을 지으며 강덕복을 빈잔한다.
2: 이거 봐요, 이거!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온다더니.
0: 또 1년의 시간이 흐른다. 강덕봉네 집. 아비가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서는데 책 한 묶음을 안고 어머니. 거실에서 나오던 안걸이 묻는다.
4: 손에 든 게 뭐야?
5: 글리세린이에요.
4: 왜 너한테 부탁했니?
5: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글리세린 없으니까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는요?
2: 아직 화장실에 있다.
5: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요? 아이고, 기네스 세계 기록 창조하겠어요.
2: 겁먹은 거야. 고모부 죽음에 놀라서 그래.
0: 안걸이 소파에 다가앉아 탁자를 정리하는데 아비가 곁에 다가앉으며 말한다.
5: 사람이 늙으면 이상해져요. 전에 아버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겁먹은 거 봐요. 완전 겁쟁이 됐어요.
2: 너 아버지를 웃지 마라. 너도 늙을 때가 있고 죽음을 겁나할 때가 온다.
5: 죽음을 두려워해도 절대 저렇게 떨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 봐요. 이제 대변도 스스로 못 봐요. 글리세린을 다 쓰고 게다가 반나절씩 걸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은 되니 말이 돼요?
2: 고모부 죽음에 자극받아서 그래. 글쎄, 멀쩡하던 사람이 오전에 장기를 두면서 온갖 법석을 다 떨었는데 오후에 돌아가다니. 그것도 변비 때문에. 대변이 건조해서 그랬다니. 세상에. 아버진 요새 잠꼬대까지 한다. 꿈속에서도 정동무, 정동무 불러. 듣는 내가 다 괴로워.
5: 나도 괴로워요. 지금은 눈만 감으면 고모부의 얼굴이 떠올라요. 예전엔 누가 마음속에 살아있다 말을 안 믿었는데 지금 고모부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2: 아비야, 고모부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 괴로워하셔.
5: 나도 알아요. 내가 바보예요?
0: 아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강덕복이 바지를 초입으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3: 누가 널 감히 바보라 하니 간이 붕괴로구나.
1: 아이고, 러동지. 이렇게 문명하지 못해요? 바지도 올리지 않고.
3: 식구들 뿐인데 뭐. 하나 마누라고, 하나 내 딸인데 뭐가 문제야?
1: 네, 아버진 대수롭지 않겠죠. 우리처럼 점잖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거친 사람을 못 당해요.
3: 흥, 비웃지 마라. 우리처럼 거친 사람들을 너처럼 점잖은 사람들이 비우는 거 대수롭지 않다.
2: 에두 참, 아버지를 왜 노여펴?
0: 강덕복이 서재로 들어가는데 아비가 짓궂은 표정으로 무릎을 구르며 글리세린을 강덕복이 앞에 받쳐 올린다.
1: 부친 어르신, 분부하신 글리세린 서인이 가져왔습니다.
3: 어, 아, 알았다.
5: 어르신, 어? 이젠 서인한테 화 풀리셨죠?
3: 그래.
0: 강덕복이 글리세린을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가자 아비가 다시 안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말한다.
5: 아버지 달래기 쉽네요.
2: 누구지? 얼른 나가봐.
5: 괜찮아요, 좀 있으면 들어와요.
1: 누구 없어?
5: 없어요.
0: 이들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덕화다. 뜻밖의 병으로 남편 정판장을 먼저 보낸 덕화의 모습이 한결 늙고 초췌해 보인다. 안걸이 덕화를 마주하고 소파에 앉아 묻는다.
2: 무슨 일이에요?
3: 일 없으면 못 와. 말하는 것 좀.
2: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만 일이 있어.
0: 유난히 진지한 덕화의 말에 강덕복도 소파에 앉으며 덕화의 표정을 유심히 살핀다.
3: 무슨 일인데?
2: 이제 곧 정명이잖소. 애들이 아버지 안장할 문제를 인원하자.
3: 어, 그래. 안장할 때가 됐어. 사람은 땅에 묻혀야 평안을 얻는데 나도 이제 땅속에 묻혀야지. 지하에 가서 매부를 찾아 장기도 해야지.
5: 아버지, 잠깐만요. 고모 얘기 들어요.
2: 애들이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를 한데 묻겠다. 합장하겠다. 그럼 고모는요? 고모는 어떻게 해요?
5: 어머니, 참견 말라니까요. 고모가 얘기 끝까지 하게.
2: 그래, 그래. 계속 말해요. 어디까지 말했지? 방금 정동무하고 왕수아를 합장한 데 써요.
5: 왕수아가 누구예요?
2: 넌 왜 참견해?
5: 물어보지도 못해요.
2: 우리 보고 참견 말라더니 넌 왜 참견하는 거야?
3: 다들 입 다물어. 계속 말해봐.
6: 왕수아는 네 거모부 전처야. 사양이 친엄마.
5: 알겠어요. 계속해요, 거모.
6: 더 없다 할 말 다 했어. 정명이 두 사람 합장하겠대.
5: 그분과 거모부를 합장하면 코만 어떡해요?
3: 강아비.
1: 아버지, 우린 다 공산당원이에요. 실사구시해야죠. 이런 문제는 언젠가 부딪혀야 할 문제예요. 거모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렇죠?
6: 누가 아니래? 거북이도 아니고. 아, 천년 만년 살겠어?
1: 그러니까요. 거모부를 왕수하고 합장하면 백년 후에 코모는 어떡해요? 거모부하고 같이 안 있을래요?
6: 같이 있고 싶지. 꿈에도 그러고 싶지. 그래도 선착순을 따져야지. 왕수아가 네 거모부 전처고 정신의 아들 넷이나 낳았으니 왕수아가 당연히 거모부하고 같이 묻혀야지.
1: 거모, 그렇게 따지는 건 틀렸어요. 뭘 낳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 가문의 공신이 아니고 딸을 낳았다고 그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착순대로 하는 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건 누가 거모부하고 같이 산 시간이 오랜지 따져봐야죠. 거만 거모부하고 몇 년 살았어요?
6: 30년 됐어.
1: 30년. 그럼 왕수아는요?
6: 20년도 안 돼.
1: 봐요. 한쪽은 30년이고 한쪽은 20년이고. 일목요연하잖아요.
3: 아유, 넌 여기서 마구 참견하지 마. 무슨 허튼 소리야. 내가 뭘 알아. 이건 누가 누구하고 오래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야. 누가 정씨 가문에 먼저 들어왔고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일이야.
2: 그럼 누가 큰 사람인데요?
3: 당연히 왕수아가 큰 사람이지. 그는 부모가 정해주고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광명성대에 정식 가문이 들어갔어. 이건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야.
6: 그렇게 말하면 난 정식 가문에 몰래 들어간 거요?
3: 나,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2: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뭐, 얼케도 그렇게 들었다는데 잡아떼겠어?
6: 오빠한테 말해서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발이 밖으로 굽네. 오빠라고? 이런 오빠가 어디 있어?
0: 애써 감정을 녹자치며 말하던 독화가 강덕복의 말에 서러움이 폭발죠.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비가 급히 다가가 독화의 팔을 잡고 말린다.
1: 고모, 진정하세요.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
2: 네, 아버지하고 할 말 없다.
1: 고모, 가지 마세요.
0: 마음이 상한 덕화가 아비를 뿌리치고 나가버린다. 거실에 남은 강덕복이 곁에서 한숨을 짓는 안거를 탓한다.
3: 그 봐, 다 당신 탓이야.
2: 왜 나한테 덤태기 씌워요? 내가 정신의 편을 들었어요?
3: 정신의 편을 들면 어때서? 어? 누구한테 도리 있으면 누구 편 들어야지. 아무리 내 동생이라도 양심을 어길 수는 없지.
2: 당신 그런 수작 말아요.
3: 아니, 남의 일을 인원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흥분하? 무슨 상관인데?
2: 당연히 상관이죠.
3: 무슨 상관이요?
2: 난 부모가 지정해주고 중매꾼 소개로 결혼한 번처도 아니니까 당신하고 한데 묻히지 못할까 봐 그래요. 웃어요? 웃긴 왜 웃어요?
3: 나지 고맙소. 우린 내세에도 부부로 살겨. 난 당신하고 아직 실컷 못 살았어.
2: 됐어요. 우리 땅속에서도 계속 같이 살아요.
3: 좋았어.
0: 그날 저녁 왕혜양네 집 침대머리에 기대앉은 아비가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는다. 신문을 들고 침실에 들어선 왕혜양이 아비의 곁에 다가앉으며 묻는다.
7: 아니, 왜 이래? 어? 아직도 고모님을 생각해?
1: 방법을 대달라는데 모른 척하잖아요.
7: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남들이 안 비치는 게 좋아.
1: 내가 남이에요?
7: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이나 다 자기가 떠맡으려고는 하지 마. 그건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이게 자기 우점이기도 하고 계람이기도 해. 그래서 몇 번이나 손해봤어. 어? 왜 경향고문을 섭취하지 못해?
1: 당신네 지방 사람들은 다 이러죠. 명철 버신하면서 사회가 냉혹하다 하고 사람마다 다 당신처럼 자기하고 무관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으면 말해봐요. 이 세...

0: 이상이 냉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웃긴.
1: 자기령도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 자기를 부서장에서 정의로 승진시킨 거 아주 적당히 배치했어요.
0: 그만해요. 네? 자요.
1: 아,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0: 3분만 시간 줄게요. 3분 후엔 불 거요.
1: 5분. 5분만.
0: 내가 3분이라면 3분인 거예요. 룡도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1분.
1: 급해 마.
0: 2분.
1: 이거.
0: 3분.
2: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재던 아비가 바로 전등을 꺼버린다.
1: 자기도 참. 이거.
0: 아유, 아니 왜요? 왜요?
1: 발가락 부딪혔어.
2: 식당. 아비가 요리를 주문해놓고 정团장의 아들 삼양, 사양이와 마주 앉아있다. 세 사람이 첫 잔을 부딪히고 나자 삼양이 먼저 아비를 향해 입을 연다.
3: 아비, 우리한테 무슨 일 있어?
0: 내 그 성격이 마음에 들어. 자, 자. 우리 셋이서 한 잔 더 하자. 이 술을 빌어서 다음을 기여해야겠다. 자, 건배요.
2: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든 아비가 두 번째 잔도 시원히 굽내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연다.
0: 확실히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3: 할 말 있으면 해.
0: 아, 너네 아버지에 관한 일이야. 우리 검어부 학원 문제.
3: 그 일이 왜?
0: 왜냐고? 그 일을 우리 고모하고 의논했어?
3: 고모가 몰라? 다 알고 있잖아.
0: 난 너네가 고모한테 통지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모하고 의논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야.
3: 우리가 사후에 다 얘기했는데 반대 안 하던데.
4: 맞소.
2: 개의치 않은 사명의 말에 사양이까지 동을 달자 아비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자본이 말을 시작한다.
0: 고모가 정씨 가문에 들어간 지 30년 됐지?
3: 어.
0: 고모가 너네 하는 일 반대하는 거 봤어? 고모가 너네 정씨 가문에서 뭘 주관한 적 있어? 아, 맞다. 생각났어. 아, 주관한 적 있지. 널 도와 애 키워줬지. 기억하지? 그 해에 고모 팔이 골절됐어. 내 색시는 연수 가고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고모가 애를 봐주겠다니 고모부가 반대했어. 그 일로 두 분이 대판 싸우기까지 했고 고모는 붕대를 감고 내내 애를 반년이나 봐줬어. 잊었어?
2: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